0: 그날날이거와친구는안가백딱딱인것으로디미래
1: 이땡것땡것으로디마디샤
0: 가이가이라고믿으래
1: 가이가이라고도호바이바다기도안간도도호라마이까오바이야기도호바하이오와기기기오미시오소피아수아오이시마테이크아브람수아르보시라디오미시기도한오바이다마라스티스이다디스티리티암시라기도안간도그로마이까안오바이암시라기도호네치투이이르까디라기도호네치다기니파밀리가도스티르까디니바오바아프람수아르보오미시라기도스티르토한하오암시올라가파밀리기도호라치니안오와코오미시오바수아르보시올라가파밀리올라가파밀리사니데기도스카이디게파밀리시니와나그라도네치투이르까디오바아프람수아르보오미시도호바인하오리티게아리감소한다스티스데기도호밤시카남시와바사이바차이이바다마라센스에이오바아프람수아르보오미시데기는아리와바사도호니라우하이바카카카피스암시디도호바오시스판사카미레카이나카이사토이감카이나코로하가나니코로흐에이본본나본본수아르보이바디도카미레카이나카이사토이감나니카이나흐흐또이끈심메이트킨다시나디도카미레카이나카이사또이이모나카이사나니흐하가노나에이가사가사시아로마토카미레눈안안사고로마카스케도호바우시알레다사아다도흐이사호다도카오레도호바땡게오메디
0: 간간색깔치사도우와
1: 깔치도
0: 안고습가라긴안간혼아바군암암세라간간시꾸미꾼아이다니라사다닥꼬스짠가딩안나온구스코세비네딩엄누이로레

연마이자 하라가 구석으로 무리사 또나 나가 만과 누르고 지나 가라가고 우린 지나 DC 뭐나 DC 그런 DC 홍 DC 지나 온컨션스티 우리나 코트한 사우마이 카리팅라 아로마 이세 한테시 이제 가디 대딩관 누르고 들리가가 그런 암수업 이스케 가스 이 공카루 가가그레 디스업 아 이스케 소로시 점점승 후룬 디 카립디 아 아프나 도그나스 메스트리스티 사라 마파 치타비 바 코인사스 예네타 그레미 페이지 이스라 간간 파이스케 호라가스고 히난 앙사 아프나 하 어트롱고스티 소닝 아프나랑 하우고 내딩관 아가스 가그레 하우사 이스케 노자 마리시 마시고 친이 마시고 진 스콜 과라 찬카스타 하시고 미스코가 니 고그레 아랑 같이 공화가 그래 타이마 저우티 저우고니 이간 아리베 그닝 아이고 카메친 아보사 마리 니 저우타 소로스 점점점 도로 지난 딘 니에 저우바 그래 콤 에이케이타고 아이게 공화가 그래 후루 어치 에게 후루도 그래 미바 크리스케 네 카리트니 그닝 아이 카미 타이 와 감사 후루 아고디 이사 아 감치 과하 많이 카리카르만 하고 나스타르만이 보다사 나라고 내그로메인 안세 이스켄 이스그레미 리하고디만 토프니 아본 아보치 타이토 이스 이메이 아 코미디스는 뭐든 아레하 디티투스 칸카 이메인 아이 칭 하바사마 디라 카리바 호마이 타이난 과 니신 카루에사 돈게 칸 아이칸 카이칸 칸사 그레마이 그럼 하시 군나 꾸나 카디스 고고 인나 후디스 고고 고고 마이친 쿠룬 아레브나 신자치 나스카 아 메산 카니 후세 이게 오마 하인 카이스 카로마 스콜고 디타이 고이디치 스콜다나고 친게 메디모 아프나스티나 간간사 데레 콤이 스콜고게 동아하 아인찬디 아로마 오초랑고스 아스팅 이카리고 친나 메라 트위터 메라 트위터케 나디 온선 인찬디 헤나 고이데 나나 호야오 오 소로시 점점승 후루나후 카카선자 아이 아이스 에이마이스 카로마 닌가후에 다론게 스코군 가리비데가 고치 소로시 점점승 후룬디 아 이다가 코 호안이 고밥 아이 호안이 치다고로 코마인나바도 세고 가리고로 도스나나 지게 나스카랑 에버센 아 고사세 레지자다고 카이 아이피 소로스 점점수 토룽가 하인 수업 이스콜군 아로마 아 카루로 다그라운드지 아웅토이다 후이 아이차디 카운카 에다가 싱마바카라 사우라 카프가 고나시 초초 오라인 에버센 오니가 스콜 카다가 토안 수업이 토안 고 고리나 고로 싱나 하레베디 아로마 마와디 초초선 나스다랑 에버센스케 토안 멘게 소로스 점점수 토룽가 만과 세네다 그로미 아이 안다고 코멘나도 kunna cosa se en con quasi cari con aromatica ha a cari con insegna a dina da son mi ci plasta di la medi ma ho nesi sama ten con quasi che solo si cambia un turun di caro con una lì ha un ego ma con man o in con nenti na cari ne mai ma cari bo apke cari ti ti to go un solo si cambia un turun da gra uro ti hararo si pum na gra coran io o ige qua a cari lì ha gran turu ti lì ha go ho cari che marising ru tawrun china a lozo go school go bona to yin ani go to kai de marina ma insti komu su go pani sida kari song khasi ti bara ko swab ai nen ku ki song khasi na to yin se kari ma khuru ina go school go ran komu su wa ya mari khu ya chi marisi winga to go hina ga ni school go na ti khoba son ai ku dai ja se go na ra ro tin ji ba to ni na dai ja se ge winga sa ge di china le ji za ni hanu ke ta na khas ti mari to ko ta na za ho ina antina dobe skorwa a khuruita winga aroma khabe ikadinga nokti tanhas winga aroma khadika unga za ukonis masa taisa se derem tanaka trako saru oma ora ka skorwa ngama kunina di ibasen ba khabe ke ibasen aitma amso toka ya di masculinity a hat ina karaganga kuzin maten kotan tuan handi rangarina ane kotan nasa se ida tanaka medingwa digiti committee ti che tharanga us ha se kri to yezira ho an kriske autonomous na u kona ne listi kom se ngoko ko sko medingwa ni kapna ya kom ba gurum kwa se ni krisa